0: 아니 그거.
1: 아 그럼 시들게 하면 돼.
0: 시들게.
2: 뭐야? 안타이즈 오늘 오늘 타라. 행수스머라 주로 와서 안. 그만 오늘 굽는다 행수머라.
3: 와. 나 이거
1: 브로닝 소스
3: 나. 와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 이거 나. 나